확실합니다. 확실합니다. 에너지 확실합니다. 사모프 라디오 플레이 에너지 2000 니트 스월이 베스 플로 오트 라디오 플레이 도치카 베게.